0: 에리리 아로랑이 내가 오야다 마오리
1: 농아따 오무아
0: 다이라와 마이키 대랑이나 디리오 이리랑이 모츠와케 오테로헤 디리오 오테아치아와 또아